0: 출입 하는 곳 필요가 예. 있는 거냐?
1: 어디 보자.
2: 지요.
0: 그러면 이걸 내고 드리고 이물로 출입하는 곳 필요가 있는 거냐?
1: 어디 보자.
2: 오시오. 그 이물로.

0: 어디로 넣고 어디로 내느냐 어디 보자.
1: 천지음양 우색광진 10만개 전기슬 화하영으로떡 오빛길로 대부님 한명회 추운 겸약이라
0: 어디로 넣고 어디로 내느냐 어디 보자.

들었으면 조련이와 만일에 가하니 헛고 보면 소시드 구조골 멸하여 주옵소서. 신을 능제 처참 하늘에 놓여 하니 없사오니 당장 배를